0: 좀
1: 숨 많이 뜯었냐?
2: 양태파 양대뿌에
0: 양대뿌에 지만의
3: 유발차이기
1: 에르볼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

0: 숨만 이었대 토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3: Yo paichaiki,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5: Maiguales guanches, caos.